0: 3 megahertz and hit that follow button today.
1: 이 폰자리를 끼고
2: 네팔이 슈퍼히트.